예, 흑장미님의 신청곡입니다. 내가 지금 말이죠. 천국할 때가 아닌데, 시간표도 짜야 하고, 보험도 통화하고, 근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단 말이죠. 일단 잘 들어봅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네요. 제가 오늘 사연 읽어드리면서, 오늘이 수요일이라도 많은 분들이 기분이 업돼서 있으시던데, 우리 흑장미님께서는 수요일이 제일 머리 아픈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주 해왔던 거 어찌저찌 잘 마무리하시니까 오늘도 잘 해결하지 싶습니다. 일단 힘내시고요. 하나씩 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청해주신 곡 세 곡 함께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연에 조금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혁장미님이 조금 힘드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위로를 받고 싶어서 두 줄을 적어주셨는데 제가 빼먹었습니다. 우순님아, 도닥 좀.

입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기운에 힘든 하루지만 오늘도 화이팅! 늘 좋은 방송 감사드려요 라고 하시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다녀가셨습니다. 비주마님 잘 계신거죠? 옷 따시게 입으시고 다니세요. 감기 걸리시면 이 좋은 새곡 총곡 못할 수도 있으니까 아프시면 안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곡 함께 들어옵니다.

예, 제 시간 마지막으로 다녀가신 분은 꿈꾸는 마음으로님 신청난 다녀가셨네요. 정해주신 곡 세 곡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러블릭스의 버터플라이, SS의 달리기, 박기영의 시작 세 곡 준비를 했고요. 제 시간 신청나는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방송하시는 저희 방 부국장님이십니다. 흑장민님 앞으로 신청곡 사연 많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제 시간에 올라온 신청곡들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음 방송하시는 흑장민님 지금 방송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사연 신청을 많이 올려주셔서 좋은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9시 42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노래가 한 3곡에서 4곡 정도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곡만 더 듣고 저는 마지막 인사 가지고 나오도록 할게요.

0: 잠깐 시간 될까 만날 수 있을까 별일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
1: 함께한 2시간 행복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다음 방송하시는 흑장미님과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에도 올 거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계에서 만나는 모든 말과 행동에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퉁명스럽고 비꼬기도 하고 자신의 불안과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기도 합니다. 이때 똑같이 공격하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책에서는 심술궂고 공격적인 사람에게 때로는 무대응이 더 효과적인 반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건 상대를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상대의 성격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친절하되 모든 것을 받아주지는 않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는 친절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친절함을 유지하려다가는 만만한 사람 취급을 당할 수도 있죠. 나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런 모습을 내보이지는 않습니다. 한두 번 경계를 침범했는데도 별 반응이 없을 때 더 크게 무례를 저지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싶은 무례함이라면 쉽게 넘어가지 말고 분명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장미입니다. 우리 우스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10시를 출발해서 12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전해드린 곡 예성의 이번 신곡 앨범 중에서 춤춰라는 곡과 벤지의 이분도 신곡 앨범이 낸 건가? 네, 앨범은 낸 건데 그 중에 네, 아홉 번째 곡 이빨 꽉 깨물어라는 곡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요새 그 애창 노래를 우리 다런이가 많이 틀더라고요. 신곡이 나왔어요. 그래서 애창에 잊어야 산다는데 라는 타이틀곡을 준비해서 전해드려봤습니다. 이런 류의 노래도 네, 약간 신나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AI 노래는 아무래도 댄스는 아예 신나거나 아니면 가사가 아주 재밌거나 아니면 아주 감성적인 노래가 좋은 것 같아요. 애매한 노래는 좀 별로인 것 같긴 합니다. 두 곡은 신나기도 하고 예. 여튼 그래서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정인이 엄마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장미언니 안녕하세요. 내가 제일로 좋아하는 언니가 왔어요. 전 오늘 바쁜 일정이 또 있네요. 역시나 병원 그만 가고 싶어요. 이 정도면 병원 옆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사를 가세요. 병원 옆으로. 너무 매일 가니까. 심지어 오늘은 아들 병원이랑 제가 가는 병원이 거리가 좀 있어서. 아니, 한 군데를 몰면 안 돼요. 저는 대학병원에 한 군데 딱 정해놓고 아이들도 소아과 뭐 이렇게 해서 갔었는데 이렇게 멀리 다니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귀차니즘이네요. 저는 이제 그만 오라 하실 때까지 소독하러 매일 가야 해요. 벌써부터 힘 빠지는. 가기 전부터 이러면 큰일 났네요. 그래도 더위는 좀 물러가서 다니기는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아들은 무럭무럭 자랄 테니 힘은 들겠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야겠죠? 사랑하는 언니 오전에 방송하셔서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고마워요. 우리 저기도 힘내시고요. 조심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송 끝나면 쑤시는 삭신을 어떻게 해결하러 내 목욕을 좀 갔다 올까 합니다. 여자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아이유의 에잇, 방탄소년단의 핏, 땀, 눈물 신청해 주신 거 함께 드릴게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와우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님. 이제 선풍기도 슬슬 닦아서 넣을 때가 됐나 봐요. 장미님 네는 벌써 넣으셨나요? 아니요. 어제는 그 우리 둘째 아이 방에 선풍기를 그 벽걸이거든요. 꺼내서 아니 얘가 제대로 돌지를 못하길래 봤더니 먼지가 좀 많이 안에 쌓인 것 같아서 제가 그걸 닦으려고 꺼냈거든요. 근데 모터에서 약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겠다. 일단 닦아서 버려야 돼서 분리해서 버려야 되잖아요. 철 따로 이렇게 플라스틱 따로 이렇게 해서 버려야 돼서 어제 꺼내서 닦아놓고 개만 닦아놓고 저희 집은 일단 탁상 선풍기는 1년 내내 켭니다. 뭐 제가 덥지 않아도 그 컴퓨터 쪽 본체 쪽으로 틀어놓고 보일러 틀면 또 나름 덥고요. 제가 지금 조금 날씨가 더 추워지면 전기장판을 3인용을 그 제 의자에다가 깔아놓거든요. 그럼 또 뜨거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우면 더워요. 여튼 저는 선풍기를 넣지 않아요. 닦아서 또 쓰죠. 아마 다른 선풍기들은 다 닦아서 넣어야겠죠. 아직 안 넣었어요 저희 집은. 운동하실 때 잘 챙겨 입고 다니세요.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안 그래도 뭐 바지도 약간 두꺼워진 것 같고 위에도 점퍼 하나 더 입고 걷고 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지네요. 이러다 눈이 오겠어요. 그쵸? 신청하신 곡 이승기의 되돌리다, 김범수의 슬픔 활용법, 이승철의 소리쳐 준비해드립니다.

다음 신청곡은요, 꿈꾸는 마음으로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리고 QWER의 고민중독. 데이식스의 예뻤어 신청해 주셔서 모두 준비했고요. 아, 이번 주는 진짜 쉬는 날이 많아서 내일까지만 근무하시면 또 연장 쉬네요, 4일. 금, 아니지. 그죠? 금, 토, 일. 3일 쉬는군요. 그리고 나서는 쉬는 날이 또 거의 없죠? 달력을 좀 볼까요? 10월은 쉬는 날이 없고, 11월도 없고, 12월에 크리스마스가 금요일이라 쉬네요. 1월도 아예, 1일이 금요일이라 1일 쉬는군요. 2월 되면 이제 설날에 대체휴일까지 껴서 토, 일, 월, 화 이렇게 쉬네요. 계속 바쁠 예정입니다. 막내 아이가 고3이라서 수시 면접 보러 다니기도 하고, 아마 이번 주 지나면 주말마다 면접을 가는데, 저번에는 좀 멀리 가서 신랑이 따라갔지만 이젠 제가 같이 좀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마다, 주말마다는 일요일은 집에 있겠지만 토요일마다 면접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같이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크니까 크는 대로 또 이런저런 일들이 네, 생기네요.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님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시간 마지막 사연입니다. 신청을 마감했어요. 12시부터는요 달빛사랑우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거예요. 신청곡이 맞냐고요? 아니요, 그냥요. 자, 우리 시아님 다녀가 주셨어요. 흑장미님 안녕하세요. 잘 들어요. 저 오늘 심적으로 안녕하지 못해요. 수요일만 되면 스케줄을 짜야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도 그런데 또 다른 일도 있고 여튼 오늘은 기분이 좋지 않네요. 우리 시아님께서 청해 주신 곡 크러쉬의 둘만의 세상으로 가, 펀치의 아름다운 날들이여, 사랑스런 눈동자여, 김재민의 단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모두 축하해 드리고요. 남은 시간 저의 선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청곡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요. 죄송합니다. 데니스 프로젝트의 신곡입니다. 이번엔 좀 한이 맺힌 그런 노래를 들고 나왔네요. 꽃잎에 새긴 비밀이라는 곡 준비해서 전해드리고 있고요. 우리 인연이 곡도 한 곡 들어야겠죠. 우리의 마지막 계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별 목록을 다 채웠더라 라는 곡과 새벽 2시라는 곡까지 전해드리고 오겠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혀에서 사르르 녹는 게 정말 기분이 좋죠. 지하철에서 이어폰으로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나만의 세계에 있는 듯 하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실컷 웃거나 슬픈 영화를 보고 마음껏 울면 가슴이 후련해지죠. 책을 다 읽고 나면 뭔가 많이 얻은 것 같아서 뿌듯하고 만족스럽습니다. 신나는 놀이기구를 탈 때 온몸이

따릿. 마사지를 받으면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느긋해집니다. 운동 후 샤워하고 마시는 캔맥주 한 캔이면 모든 시름이 사라집니다. 방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면 마음이 후련해진다고 하네요. 예쁜 옷이나 귀걸이, 목걸이, 반지, 매니큐어, 구두 등을 보면 굳이 사지 않아도 기분이 좋습니다. 친구와 한참 수다를 떨고 나면 기운을 아무리 뺏겨도 기분이 좋고 생기가 넘치죠. 내가 만든 음식을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으면 안 먹어도 배부르고 흐뭇합니다.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어질러진 집을 반짝반짝하게 청소했을 때 마음이 날아갈 듯 상쾌해집니다. 미래의 꿈을 이룬 모습을 상상하면 기운이 나고 활기가 넘친다고 하네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선수 스토리의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라는 곡입니다. 조주머니의 10월의 다섯 번째 그날이라는 곡과 끝내 남은 시간들 그리고 덕분에 라는 곡까지 전해드리고 그러면 시간이 세 곡이면 마지막 인사 들고 올게요.

오늘도 두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이어지는 방송 우리 달빛사랑 언니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2시는 예나님이고 4시에 오늘 앙코미님 복귀 방송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늘호수에서 가만히 우리 앙코미님 방송까지, 그리고 네, 6시부터는 스타비님이 함께 해주실 거고, 오늘도 수요일이라 블루언니께서 오시죠. 네, 그리고 나니언니까지 쭉 방송이 이어지니까요. 호수에서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러 올게요. 오늘도 많이 고마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삶의 길 위에서 내 마음대로 쓴 어제의 눈물과 오늘의 웃음, 그 모든 흔적을 지우는 도구. 아픔과 슬픔이 새겨진 인생,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나는 남몰래 지우개로 지운다. 과거의 실수와 후회를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며 더 나은 내일을 꿈꾼다. 지우개가 지나간 자리엔 새하얀 빈 페이지가 펼쳐지고 그 위에 다시 그려갈 나의 인생. 나는 오늘도 잘못 산 삶은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면서 새로운 인생을 그린다. 그런데 깨끗이 지울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죠.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나요? 저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잘못돼서 이불킥 할 때도 있죠. 이불킥, 생각만 하면 이불킥이 나오는 그런 거. 그럴 땐 확 지워버리고 싶은데요. 인생의 지우개란 있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그리는 지우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가을 향기 좋은 가을 바람. 오늘도 좋은 하루, 인생은 바람이고 구름인 것이라고 합니다. 즐겁게 사는 게, 그리고 멋진 인생을 사는 게 우리들의 주어진 책임이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의 멋진 인생을 위해 화이팅! 하늘의 가족분들은 언제나 멋진 인생이 되시길 바라면서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출발합니다. 네, 우리 흑장미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즐거운 방송, 행복한 방송 잘 들었습니다. 박수 보내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 되시고요. 점심 만나게 되시고 오 시간은 편안한 시간. 지금 아마 목욕탕 간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시원하게 개운하게 나오면서 한쪽 다리에 추리닝 바지 입었으면 한쪽 다리 싹 올리고 한쪽은 내리고, 그리고 바나나 우유죠? 바나나 우유 하나 쭉쭉 빨면서 나오는 그 어디 TV에 그런 게 나오죠? 그런 흑장미님을 상상해 봅니다. 다음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아이브의 블랙홀, 그리고 에이핑크의 함께 합니다.

네, 지금은 점심시간이에요. 점심 맛나게 드시기 바랍니다. 하늘호수 가족분들 점심 맛나게 드시고요. 배 볼록하게 드시고 배 통통 튀기면서 아, 잘 먹었다 하면서 오후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차 한잔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편안한 시간들 되셨으면 합니다. 신청란 올라왔어요. 신청란에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비원에이퍼의 이게 무슨 일이야? BAP의 대박사건, 틴탑의 장난 아니야. 달빛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밖에 날씨는 화창합니다. 아들 데리고 오늘도 병원 가요. 너무 힘드네요. 아들은 예방접종 하러 가고요. 저는 겨드랑이 쨍 거 소독하러 가요. 저는 매일 소독하러 오후에 오래요. 아기 데리고 갈 생각하니 벌써부터 힘드네요. 흥흥 울고 싶어요. 아기 낳고 나서 생긴 겨드랑이 염증이라 몇 달 됐지만 나으려면 가야겠죠? 아들도 그만 갔으면 돌 지나니 접종이 이리도 많은지 데리고 다니기가 허리 아작났어요. 그래도 오라는 데는 가야죠. 듣다가 중간에 또 갑니다. 잘 다녀올게요 하셨어요. 에휴, 오늘도 병원이군요. 아이들 그 예방접종 참 많죠. 어렸을 때는 꼬박꼬박 가야지 되고 학교 들어갈 때 그게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꼬박꼬박 잘 챙겨놓고요. 산모수첩도 잘 챙겨놓고요. 그래야 됩니다. 예전에 그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아이들 그 입학할 때 무슨 예방접종 한 거 뭐 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인이 엄마님 아들 데리고 다니라 허리가 아작났다고 하는데요. 정인이 엄마님 키울 때도 정인이 엄마께서 그렇게 키웠답니다.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손목 아프고 밥 굶어가면서 엄마 되기가 결코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그 잘 도와주잖아요. 근데 정인이 엄마님은 그 남편께서 딴 데로 나가서 일을 다니시느라 못 도와주는데 그래서 혼자 하느라 너무너무 고생이 많아요. 오늘도 아자아자 화이팅 하고요. 잘 다녀오고요.

날씨가 참 좋아요. 다녀오면서 커피 한잔 이렇게 마시면서 여유로운 시간도 가져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점심 만나게 드시고 오 시간은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병원 다니라 장난 아니에요. 아기 예방접종에 옆구리 쨘데 소독하러 또 뭐지? 코 그거 뭐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어쩌면 좋겠어. 비염. 비염 때문에 가야죠. 이리저리 많이 많이 고생합니다. 신창란에 우리 와생당님 다녀가시기 이전에 햄바원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조성모의 투 헤븐, 김현성의 헤븐, 엘리의 헤븐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사랑 누나 천국남김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잘 지내셨나요? 방송 중간에 외근 갈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요즘에 우리 바원님 외근 다니라 아주 고생이 많아요. 점심은 먹고 가는 거죠?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오후 시간은 외근 잘 다녀오시고요. 행복한 시간,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 그리고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에일리의 헤븐 오래간만에 듣는 것 같아요. 우리 와생장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자자의 버스 안에서 량현 양아가 부른 학교를 안 갔어. 두 곡 청해 주시면서 가을이 가나봐요 라는 시를 적어주신 것 같아요. 가을이 가나봐요. 이유 있는 몸서리가 처지는 것을 보니 온몸이 사연 없이 추위에 널브러지는 것을 보니 이것저것 다시 모아 숲을 대고 두 손 모아 따스함을 찾는 걸 보니 추운 겨울이 기대어 겨우살이 살아보니 한참 지나 봄의 기다림을 목매어 지나다니 지나 다시 1년을 돌아 나는 것을 보니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생당님 노래 준비했고요. 점심 만나게 드시고요. 단풍이 들기도 전에 추위가 오는 것 같아요. 쌀쌀함이 많이 묻어나죠. 그 태풍이 이렇게 금요일서부터 연휴잖아요. 연휴 동안에 태풍이 세 개가 한꺼번에 몰려서 온다고 해요. 그 기온 때문에 지금 찬 기온이 이쪽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아침 저녁은 굉장히 춥고 낮 기온은 좀 따뜻하고 그렇다고 하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언제나 좋은 날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합니다.

네, 신청내리 우리 와우님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김현성의 해분, 정인호의 해요, 무슨의 사랑인걸 이렇게 청해 주셨는데, 김현성의 해분은 우리 다른 분이 신청해 주셔서 제가 다른 곡으로 부탁드렸더니 박원의 노력으로다가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오늘도 밥시에 오셨네요. 하늘 호수는 저의 시계예요. 점심 잘 챙겨 드시면서 방송하세요. 저도 슬슬 점심 준비할게요. 감사해요, 사랑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밥시의 여인이죠. 12시에 온 밥시의 여인. 점심 식사 준비하는 시간이죠. 우리 와우님 점심 만나게 드시고, 올 시간은 편안한 시간. 기온차가 심한 요즘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날 되시길 바라면서 함께합니다.

네, 모세의 사랑인 걸 전해드렸어요. 이제 모세 씨가 요즘에 그 트로트 가수로 전향해서 춘길이라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활동 중이죠. 그 모세로다가 있을 때 많이 빚을 못 봐서 많이 배고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노래는 참 좋았는데 많이 빚을 못 봤어요. 그렇죠? 왜 안 나오나? 노래 참 잘하는데 왜 안 나오지? 그러고 있었는데 불러주는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신청난 올라왔어요. 니디오님께서 함께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인피니티의 기도 김세정의 마이 시즌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세 곡 청해 주시면서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계절 가을이 왔어요. 아침 저녁으로 10월

차가운 쌀쌀하니 부는 차가운 바람을 좋아하거든요. 아침 겸 점심 겸 국수 한 그릇 뚝딱 하고 따뜻한 차 한잔 하면서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수 드셨군요. 아우, 국수 먹고 싶다. 저 여름에 열무국수 많이 사 먹었어요. 여기 저희 집 그 아파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 백반 식당이 있어요. 거기에서 열무국수 하는데 싸고 맛있어요. 아주 6,000원짜리 치고는 양도 많고요. 열무도 많이 주시고 반찬도 마음대로 갖다 먹을 수 있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갑자기 침이 꿀깍꿀깍 넘어갑니다. 리디어님, 요즘처럼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날씨가 되잖아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언제나 행복하시길 기원하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우리 리디언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던 세 곡이었습니다. 노래 참 좋았어요. 인피니티의 기도라는 곡은 언제 들어도 멋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김세정의 노래도 그렇고 악동뮤지션의 노래도 그렇고 이 가을에 잘 어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곡으로 준비한 저 신청곡 마감했습니다. 우리 다음 방송 이어주신 예나님 앞으로다가 예쁜 사연과 함께 노래 주선곡해서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함께 해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다음 거로 준비한 노래는 희재초의 그날의 너에게 그리고 태댕의 괜히 혼자 설렜나봐 신계행의 사랑이 온다 함께합니다.

네. 한서연의 골목 끝에 서서라는 노래. 이 노래를 우연치 않게 알게 되었는데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해드려봤습니다. 저는 이제 노래 몇 곡만 전해드리면 물러갈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다음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요. 김종국의 한 번만 안아보자. 데니스 프로젝트의 사랑은 아프지 않아도 눈물이 난다. 이, 맞죠? 그리고 우디의 어제보다 슬픈 오늘 함께합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두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제 시간에 신청란 다녀가 주시고 추천해 주시고 선물 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 인사 꾹꾹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시고요. 행복이란 저녁 때 들어갈 집이 있다는 거, 그리고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거,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가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우리 예나님과 즐겁고 편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라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침 내 집을 나설 때는 오늘 좀 춥네 싶다가도 낮에는 햇살이 따뜻해서 걷다 보면 또 기분 좋아지고요. 요즘은 길을 걷다 나뭇잎 색깔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발견하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아직은 초록빛이 남아있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 노랗게 변해가는 잎들도 하나 둘 보이고 있고요. 가을이 오면 괜히 평소보다 산책을 자주 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집 앞에 잠깐 나갔다가도 햇빛도 쬐고 바람도 한편 느껴보고 동네 한 바퀴 돌고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조금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가을에는 먹을 것도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입맛은 살아나고 밤은 길어지고 산책이 딱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도 뭐 어때요? 좋은 계절에는 좋은 것들을 조금 더 즐겨줘야겠죠?

오늘 오후도 너무 바쁘게만 보내지 말고요. 가을바람처럼 마음을 살짝 여유롭게 풀어놓고 함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옌다예요.

2026년 10월 7일입니다.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달 드림콘서트 문 열었어요. 정방송 따뜻하고 예쁜 목소리 우리 달빛사랑님과 함께 하셨어요. 저는 달빛사랑님 바톤 이어받아서 4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방송 참여하는 방법 소개해드리고 문도 활짝 열어둘게요. 인다이브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indive.co.kr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라이브 방송에 가요 카테고리, 랭킹의 실시간 카테고리에서 한유로수 방송국 찾아오시면 돼요. 채팅방으로 입장하신 여러분은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은 초록색 동그라미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시고 신청곡과 사연 남겨주실 수 있는 공간 역시나 활짝 열어뒀고요.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넉넉하게 담아주시면 되고요. 전문성을 띈 트로트나 힙합, 랩, 그리고 가사의 영어가 반 이상인 곡들, 트로트의 음악이나 점심시간에 송출된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아요. 같은 가수 음악은 딱 한 번만 전해드리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후가 되면 꼭 커피 생각나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오전에는 괜찮다가도 오후 2, 3시쯤 되면 갑자기 커피 한 잔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커피가 꼭 필요해서라기보다 잠깐 컵 하나를 들고 앉아있는 그 시간이 좋은 것 같아요. 일하다가도 잠깐 쉬었다 하자. 집안일 하다가도 이것만 마시고 다시 하지 뭐 하면서 커피 한 잔 핑계로 잠깐 멈추는 거죠. 사실 하루 종일 계속 움직이는 것보다 이렇게 중간중간 쉬어가는 게 오히려 하루를 오래 잘 보내는 방법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커피 드시는 분들은 한 모금 천천히 하시고요. 아직 못 드신 분들은 마음속으로라도 커피 한 잔 놓고 잠깐 쉬어가 주세요.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만나볼까요? 우리 리디오님 오셨어요? 예다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퉁글퉁글 하면서 그냥 푹 쉴까 했는데 집안일이 있었네요. 후딱 빨래 정리하고 청소하고 바쁘야겠어요. 아, 한잔 타고 이어폰 꽂고 예다님 방송 들으면서 파이팅 해보겠어요.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딩글 모드로 쉬어보려고 하셨는데 역시 집안일은 사람 마음대로 기다려주질 않네요.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해야지. 마음먹은 날에 꼭 빨래가 눈에 들어오고 청소할 곳이 보이고 밥까지 해야 하는 상황. 참 신기하죠? 그래도 아아 한 잔 딱 타놓고 이어폰까지 아무지게 준비하셨으니 이제부터 방송 들으면서 집안일 하나씩 해치워보자고요. 빨래 개면서 한 곡 듣고 청소하면서 또 한 곡 듣고 밥 준비하다가 신나는 노래 나오면 잠깐 따라 부르고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금방 끝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신청곡도 재미있어요. 소연의 퇴사할게요로 시작해서 아 나도 그냥 다 내려놓고 싶다 하는 마음 한번 풀어주고요. 이어지는 QWER의 내 마음 맑음, 내 이름 맑음은 제목보다 산뜻한 느낌이라 오후 분위기를 가볍게 바꿔줄 것 같고 마지막은 여자친구의 바람바람 바람으로 시원하게 바람 한번 불어넣어 볼게요. 오늘은 쉬는 날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집안일 대회가 돼버렸지만 그래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는 하지 말아요. 빨래다 못 깨도 되고 청소 조금 남아도 되고 밥도 맛있게만 먹으면 성공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아, 한 잔 넣고 이어폰까지 꽂으셨으니까 저도 옆에서 같이 수다 떨면서 응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집안일 미션도 후딱 끝내보자고요. 세원의 목소리부터 출발해 볼게요.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달 드림 콘서트 함께하고 계세요. 다음 사연은 우리 글루미 선데이님 오셨어요. 그냥 막 듣고 싶은 노래들이 있잖아요. 오늘 듣고 싶은 세 곡.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 들이네요. 이 세 곡은요, 듣는 순간 마음에 힘을 조금씩 넣어주는 노래들이에요. 오늘처럼 집안일도 해야 하고 이것저것 할 일도 많은 오후에 딱 어울릴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제목 그대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참 잘하고 있다 라고 말해주는 느낌이죠.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남한테는 수고했다는 말을 해주면서 점점 나 자신에게는 그런 말을 잘 못해주잖아요. 그리고 강산이가 부르는 넌 할 수 있어. 조금 더 힘을 북돋아 주는 곡이에요. 오늘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데 하면서 마음이 지칠 때 들으면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희망해 주신 노래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이 노래는 제목만 들어도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죠. 대단한 일을 해냈을 때만 수고한 게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있는 것 자체가 충분히 수고한 일이니까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보내고 계신 여러분께 이 노래 세 곡, 글루미 선데이님의 선물곡이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리고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 이 말을 오늘은요, 다른 사람 말고 자기 자신에게도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왕우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나님. 오셨어요? 예나님, 저도 왔어요. 저도 마트 다녀왔어요. 콩나물, 어묵, 고기, 사과, 그리고 우유, 참기름 담아왔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콩나물부터 탁탁 무쳐볼게요. 방송 감사하고 가을을 만끽하세요 하시면서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세요. 왔어요, 왔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마트 다녀오셨네요. 콩나물에, 어묵에, 고기에, 사과에, 우유, 거기에 참기름까지 아주 알차게 장을 보셨어요. 장바구니 들고 오면서 이제 진짜 집안일이 시작이구나 싶지만 또 냉장고에 먹을거리가 채워져 있으면 괜히 든든하잖아요. 이제 콩나물부터 탁탁 무쳐보신다니 오늘 저녁 반찬 하나는 벌써 해결이 된대요. 콩나물 무칠 때 간보다가 한 젓가락 집어먹고 됐다 하면서 또 한 젓가락 먹게 되는 것도 국룰이고요. 방송 들으면서 요리하면 혼자 집안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심하죠. 제가 계속 옆에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감성적인 노래들 신청해 주셨어요. 빈밤의 사랑해요의 깊고 따뜻한 목소리부터 엄정화의 후회의 진한 감성, 그리고 강소지의 그때는 알겠지까지 이어지니까 가을의 쌀처럼 은근하게 마음에 스며드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콩나물 팍팍 무치시면서 노래도 팍팍 즐겨주시고요. 마트 장보기까지 마치고 이제 요리 시작하셨으니 오늘 꽤 부지런한 하루 보내고 계시네요. 맛있는 반찬 하나 만들어놓고 뿌듯하게 젓가락 들 수 있는 오후 되시길 바라면서 저도 음악으로 옆자리 지켜드릴게요.

요즘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죠. 메시지도 바로 보내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일상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연결은 점점 쉬워졌는데 마음을 나누는 건 오히려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카페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 휴대전화를 보고 있고 가족끼리 식사를 하면서도 각자 화면을 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가족에게 먼저 밥 먹었어? 하고 물어보고 친구에게 별일 없이 잘 지내? 하고 연락해 보는 거예요. 대단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가끔은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 이 한마디가 사람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니까요. 오늘 오후에는 휴대전화 화면에서 잠깐 눈을 떼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어디서든 AI 이야기 참 많이 듣죠. 예전에는 AI가 정말 사람처럼 할 수 있을까? 했다면 이제는 글을 쓰고 그림을 만들고 번역을 하고 업무를 도와주는 것까지 정말 빠르게 일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AI가 일자리와 노동의 형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편리하겠다 싶다가도 그럼 앞으로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 하는 생각도 들죠. 그런데 저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주고 힘든 사람의 표정을 살피고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처럼요. 결국 중요한 건 AI와 사람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기술은 기술대로 잘 활용하고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요즘에 궁금한 게 생기면 검색하기 전에 AI에게 먼저 물어보는 분들 많죠. 오늘 저녁 메뉴부터 여행 일정, 글쓰기, 공부까지 정말 다양한 일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최근에는

궁빈이 직접 AI를 활용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서비스로 만들어보는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제 공모에는 전국에서 390개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AI가 이제는 전문가들만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 생활 가까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편리해질수록 우리가 직접 생각하는 시간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AI에게 도움을 받더라도 마지막 결정은 내가 하는 습관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점심 뭐 먹을지 AI에게 물어볼 순 있지만 결국 김치찌개를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는 내 입맛이 결정하는 거죠. 기술은 똑똑하게 이용하고 선택은 우리답게. 이런 균형도 앞으로 꽤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끈끈이 당신을 응원합니다. 옛날 드림 콘서트 신청곡과 사연은 모두 다 마감했습니다. 다음 방송하시는 우리 안코미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접수 시작했어요. 왜 가끔 사연 쓰기 별로 쓸 내용도 없고 노래들도 듣고 싶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부담없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자키에게 남기셔도 상관없습니다. 모두 다 예쁘게 소개해드릴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오셔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건 남겨보고 오늘은 그냥 음악만 듣고 싶어요 하고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단 주의사항을 알고 계시죠? 가요로만, 대중적인 가요로만 받고 있다는 거요. 꼭꼭 참고해 주세요. 가끔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뭐 했지?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출근하고 집안일하고 장보고 분명 하루 종일 뭔가를 했는데 특별하게 기억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별일 없이 지나간 하루가 가장 고마운 하루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큰 걱정거리 없이 밥 한 끼 먹고 아픈 데 없이 하루를 보내고 가족들이 무사히 돌아오고 예전엔 특별한 일이 있어야 좋은 하루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날도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은 특별한 날에만 오는 게 아니라 평범한 날에도 숨어있다라는 말처럼요. 오늘 하루도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오늘도 무사히 잘 보냈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청곡과 사연 주셨어요. 우리 리디오님. 빨래 정리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다 했어요? 아마 재방송 시작할 때쯤 사연 남겨주셔서 이미 다 끝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집안일,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집안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글루미 썬데이님 덕분에 좋은 노래들 오랜만에 목소리 잘 들었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목소리도 들었고요. 강산의 그리고 옥상 달빛의 좋은 음악도 함께 봤습니다. 잘 들었어요? 고마워요. 방송 들으면서 콩나물부터 팍팍 묻혀볼게요 하셨는데 맛있게 묻히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달려가면 되죠. 저 배고픈데. 우리 와우님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요. 채팅방에서 함께해 주신 분들 볼까요? 우리 다음 방송 이어줄 우리 앙코미 언니 반갑습니다. 땅근 예나님 수고했어요. 인사 전해주신 우리 11시 고맙습니다. 오늘 콜 말라지길 누나도 빌어볼게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선인의 추억님 고맙습니다. 땅끝.

우리 방송 끝나고 나면 또 각자의 우호가 이어지겠죠. 날때 들러 장을 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 퇴근 전에 커피 한잔 사들고 가시는 분도 계실 테고, 집에 가자마자 냉장고부터 열어보면서 오늘은 뭐 해먹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가끔 하루가 끝날 무렵에 아침에는 그렇게 멀게 느껴졌던 저녁이 어느새 코앞에 와있는 걸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분명 오늘 하루가 길었던 것 같은데 지나가고 나면 또 금방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오후는 저녁을 뭘 먹을지, 집에 가서 뭘 할지 그런 소소한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보내요. 고맙습니다. 예나였어요. 앙크미님과 즐거운 시간 보내요. 빠이빠이.

내가 먹은 음식이 곧 나를 말한다. 몸을 잘 돌보면 몸이 나를 잘 돌봐줄 것이다. 헬 알로드의 말이었고요. 음식이 약이 되게 하여 내 몸 안에 의사를 깨워야 한다. 히포크라테스의 말이었습니다. 식사법이 옳다면 약이 필요 없다. 아유르베다. 음식물은 다섯 가지 맛이 균형이 잡히되 담백해야만 심신이 상쾌하게 된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이죠. 자,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 중 하나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힘내 싸우는 것이다. 좋은 얘기 많이 나왔네요. 그죠? 자, 식욕이 폭발하는 그 가을이 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적당량, 균형 식단으로 네, 맛있게 먹어주기. 가끔은 폭식, 폭음, 고열량 식품으로 와 폭주할 때 있겠죠. 네, 잘 먹은 만큼 건강을 위해서 시원한 가을길 산책도 빼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약이 별건가요? 잘 먹고 잘 걷고 잘 싸고 잘 자면 그게 약이죠. 자, 보약이 별건가요? 하늘로서 앙쿵이의 방송 한 타임이면 그게 약이죠. 그쵸? 자,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678번째 정규방송 하드로스 방송 앙쿵이의 뮤직 낚시여행 시작합니다.

0: Yeah, it's all about love. This song goes out to all my people who I love.
1: I love you.
0: 192, from me to you.
2: That's right. 자, 함께 하신 곡, 네, 휘성의 곡이었어요. 사랑은, 네, 어떻다고요? 사랑은, 네, 맛있다.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그죠? 자, 조금 전까지 함께 하셨던 우리 예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한우로스 앙쿠미와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는 코너죠. 네, 한동안 이 코너 쉬었었는데, 다시금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하는 이 코너, 기억나시나요? 네.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 우린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네, 코너입니다. 자, 오늘의 버티기 아홉 번째 시간. 네. 네 글자요. 먹는 거다. 네. 버티려면 먹어야죠. 네, 먹어야 사니까요. 그죠? 자, 억울한 마음, 치사한 마음, 서운한 마음 모두 날려버릴 만치 맛있는 걸 먹는 겁니다. 네, 눈물 나고 화나고 욕 나오게 만나는 걸 또 먹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힘든 일들은 모두 모두 잊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이 험한 세상 버텨지지 않을까요? 그죠? 자, 신청곡은요. 네, 인나이브 신청곡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인나이브에 로그인하신 후에 신청곡은 3곡 이상, 사연은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신청곡 올리시는 방법은 게시판 상단에 안내

책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현재 대화방은 인나이브 한 곳 열려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네, 우리 뭐 맛있는 거 네, 뭐 먹을지 막 생각하는 동안 노래 두 곡 준비해 드릴게요. 강민경과 손동훈이 부른 곡입니다. 우동. 네, 그리고 ONZ의 곡입니다. 돈가스 먹자. 함께 듣죠.

자, 함께 하신 곡, 네, ONZ의 곡이었습니다. 돈가스 먹자, 네, 잘 듣고 왔어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뭔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생각만 해뒀다가 나중에 돈 생기면 사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들. 어릴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요즘은, 먹고 싶은 게 생기면, 네, 무조건 검색하고, 찾아서. 아무리 먼 길이라 하더라도, 네, 가서 먹고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삶에, 여유가 생겼다기보다는, 먹는 걸못 참는 거죠. 네. 사람이 나이를 들어가면 갈수록 참을성이 생겨야 되는데, 네, 참을성이라는 게 없어지고, 네, 뭔가 욕심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먹는 욕심, 네, 그, 돈에 대한 욕심, 뭐 이런 것들이 생길 텐데, 얼마 전에 그 여행을 갔다 왔어요. 네,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다는 그 일념 하에 다녀오기는 했는데, 확실히 맛집은 아시죠? 네, 기다림의 미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함박, 네, 그 함박 스테이크를 먹는데 1시간 반을 기다려서 먹었어요. 사실은 저는 기다리는 걸 그다지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맛집에서 기다리지 않고 그냥 먹는 편인데, 와,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맛있는 거 네, 기다렸다 먹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기다리는 건난 싫어. 그냥 뭐 기다리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가서 먹는 게더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게 나을까요? 답은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자, 제가 노래 두곡더 준비했는데요. 네, 가을이니까 그죠? 가을이라서 준비해봤어요. 조소현의 곡이거든요. 가을바람 타고 내게라는 곡이에요. 요 곡하고 성시경의 곡 오랜만에 듣습니다. 성시경의 좋을 텐데 듣고서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 함께 하도록 할게요. 조소현이 부릅니다. 가을바람 타고 내게.

자, 함께 하신 곡, 네, 성시경의 곡이었어요. 좋을 텐데,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자, 노래 나가는 사이에, 네, 많은 분들이 사연란 다녀가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네, 어느 분이 다녀가셨는지 바로 네, 사연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짜잔! 오늘의 1등 사연은 정인이 엄마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랜만에 박수 쳐보네요. 네. 진짜 오랜만인데요. 축하드려요. 네. 앙꾸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프신 건 어떠신지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이고. 그러게요. 몸이 상당히 안 좋았었어요. 네, 진짜 앉아있기 너무 어려웠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수술이 내년 2월로 잡혀 있어서 그때까지는 몸을 계속 네, 만들어 놔야 될것 같아서 조금 쉬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조금 네, 한그 뭐랄까요? 몇 프로까지 올라왔다고 해야 되지? 뭐 100%라고 치면 몸이 가장 좋은 상태를 100%라고 치면 지금 한 50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오랜만에 복귀 방송 오후 4시로 찾아왔습니다. 밖은 아직 덥네요. 낮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러게요. 한낮에는 25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침에 눈 떴을 때는, 와, 11도? 엄청 춥은데, 거의 10도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감기가 요즘 유행하죠. 네.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될것 같아요. 그죠? 오늘 장난 아닙니다. 오후에 아들이랑 병원 간다고 나갔다 왔어요. 집에서 버스 타고 아들 병원 갈 때는 앉아서 갔는데 저 병원 간다고 버스 타니 아이고 자리가 없어서 서서 갔네요. 젊은이든 아줌마든 아저씨든 다안 비켜주는 거예요. 아유 누가 더 힘든가요? 그러게요. 요즘은 비켜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릴 때가 다 됐는데 어떤 아저씨가 본인 내릴 때가 되니까 그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가는 병원은 애가 자꾸 울고 하니까 치료도 안 된다고. 유모차나 뒤에 업어서 올수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업어서 버스는 우찌 타고, 네. 택시는 대체 우찌 타고, 거기다가 유모차를 또 가지고 오면 계속 택시 타야 되는데, 아이고, 왔다 갔다 택시비도 장난 아니고. 소독만 몇초 하면서 애기 운다는 이유로 손 자꾸 만진다고만 하고, 잡으면 오히려 우는데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뭐 아이들은 하긴 그래요. 낯선 환경에 있으면은 많이 울기는 하죠. 네. 옷도 팔 부분이 펑퍼짐한 거 입으라고 내 네, 병원 온다는 이유로 그런 옷을 사야 되는 건가 싶네요. 아이들 그럴 때는요. 네, 펑퍼짐한 옷보다는요. 셔츠 형태로 되어 있는 옷을 입히세요. 그래서 앞에 가운데에 뭐 이렇게 뭐랄까요? 단추 형태로 되어 있으면 단추만 몇개 풀러서 어깨를 이렇게 내리면 되거든요. 저는 아이 병원 갈 때는 그렇게 갔었어요. 지금은 이제 아이가 크니까 팔을 그냥 걷고 반팔을 입혀서 그냥 걷고 가기는 하는데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그게 훨씬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냥 맨투맨 티보다는 네. 그 지퍼 형태보다는 단추가 있는 옷. 네. 그게 편하실 거예요. 어쨌든 있어도 그 옷만 매일 입힐 수도 없고요. 네, 걱정이네요. 어쨌든 그 열받으면서 버스를 탔는데 와, 또 서서 왔네요. 3시 반쯤이면 학생들도 많이 타야 되는데 어떤 아저씨는 자기 내린다고 앉으라 하시더라고요. 이제 와서 나도 내릴 건데 젊은이도 그냥 앉아 있는 아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되게 아픈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타면 그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멀쩡하대요. 네, 멀쩡한데 사람이 보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저도 그냥 사실은

버스를 타면 비용 절감은 돼서 좋기는 한데, 그냥 차라리 가까운 병원을 가거나,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냥 비싸도 택시를 타는 편이기는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이 키우다 보면 돈 드는 일이 많습니다. 그죠? 어쨌든, 앙쿠미님 방송 시작 한참 전에 와서 다행이었어요. 하소연을 여기다가 다 했네요. 방송 끝나고 저녁 맛나게 드시고 하루 마무리 잘 하세요.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신청곡 세곡 주셨는데요. 와, 노래가 금방 넘어가 버릴 뻔했네요. 자, 네. 오늘 많이 힘드셨습니다. 신청하신 곡세곡 모두 준비해 드릴게요. 자, 엑소의 으르렁, 블락비의 난리나, 마지막으로 서인국의 웃다 울다. 함께 듣고 올게요. 힘내세요.

자, 함께 하신 곡 서인국의 곡이었어요. 웃다 울다.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 네. 오늘은 먹는 얘기 한다고 했어요. 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요렇게 얘기하면 돼요. 네. 억울한 마음, 치사한 마음, 서운한 마음 모두 날려버릴 만치 맛있는 거. 눈물 나고 화나고 욕 나오게 맛있는 거. 네, 이런 얘기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슬프고 지치고 힘들 때 어떤 음식, 소울푸드, 뭐가 생각이 나세요? 저는 사실 곱창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곱창에 소주. 아, 정말. 제가 곱창도 좋아하지만 사실은 오돌뼈. 아, 소울푸드. 근데 맛있게 하는 집이 없어요. 네. 물론, 정말 맛있는 집이 있어서 가서 먹을 수 있다고만 하면 저는 진짜 당장이라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소울푸드. 한국인의 소울푸드는, 국밥? 이런 거. 탕류. 아니면 삼겹살. 이런 고기 종류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글쎄요. 저의 소울푸드는 오돌뼈? 여러분들의 소울푸드는 뭘까요? 네. 대화방의 비주맘님께서 다이어트 중이라서 맛난 걸못 먹어서 슬프네요. 아하, 그래요. 달걀 두 개, 사과 반쪽. 슬픈 일이네요. 네. 사실 저는 다이어트를 해볼 생각도 했었는데, 다이어트가 안 되는 몸이래요. 네. 지금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호르몬 이상으로 인해하여. 호르몬들이 지 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안 먹어도 살이 빠지지 않고요. 먹어도 그대로예요. 네. 먹으면 먹는 대로 살이 찌고 안 먹어도 안 먹는 대로 그대로 있는 참 이상하죠. 당뇨가 아닌데 당뇨인 듯한 느낌의 그몸 상태가 되어서 그래서 따로 운동을 하기도 뭐 하고 그냥 몸을 쉬고 있어요. 네. 쉬어주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쉰다는 게 의미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요. 네. 정말 머리를 비우고 푹 잡니다. 네. 근데 잠만 자서는 사람이 살 수는 없잖아요. 가끔 동네도 돌아다니고요. 그 좋아하는 커피도 줄이고요. 그런 순간을 조금 이제 한 달간 했더니, 아우, 죽겠네요. 좋아하는 달달이 커피도 못 먹고 요즘은 그냥 아메리카노를 먹었더니 씁쓸합니다. 네. 어쨌든 그 소울푸드, 네.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정인이 엄마님께서 네, 비빔국수라고 하셨는데, 국수 좋죠. 아, 저는 사실 국수 너무 좋아해서 국수를 집에서 해 먹는 편인데, 탄수화물 먹지 말래요. 국수도 끊었네요. 아, 슬프다. 말이 길어졌는데요. 자, 이번에 함께하실 두 번째 사연은 우리 와우님의 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와우님 오랜만에 등장하실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곡 항상 청해주시죠. 태민의 무브 오늘도 준비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앙쿠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앙쿠미님. 네, 오랜만이에요. 반가 반가. 잘 지내셨나요? 저도 잘 지냈어요. 저 보고 싶어서 울었어요. 울었다기보다는, 네. 그냥 보고 싶었어요. 네. 오랜만에 하시는 방송 귀 쫑긋하고 들을게요. 방송 감사하고 맛저녁 가세요. 하시면서 신청곡 세우셨습니다. 신나는 곡들 모두 준비합니다. 태민의 무브, 현아, 현승이 부르는 트러블메이커, 마지막으로 태연이 부릅니다. I envy you. 듣죠?

자, 함께 하신 곡, 네, 신청곡이었어요. 태연의 I Envy You.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들이 참 많아요. 물론 이제 뭐 한국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들도 많지만, 제 세대는 그 일본 만화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 있잖아요, 그 해적판, 네, 해적판 만화를 보던 그 몰래 몰래 학교에서, 네, 보던 그 세대라서 그런지 일본 만화가 참 익숙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일본 애니메이션 속에서 보다 보면 그 왜 미식에 관련된 그런 그 뭐 초밥왕이라던가 뭐 신의 물방울 뭐 이런 그런 만화를 보다 보면 그 장면들이 뭐랄까 그 나오는 그 장면 속에서 나오는 그 음식들을 아, 나 한번 정말 한번 먹으러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신의 물방울 속에 나오는 그 뭐랄까요 그 와인들을 한번 먹어보려고 저도 그 저렴한 와인 위주로 그러니까 뭐 물론 비싼 와인 먹을 수는 있겠죠. 네. 월급 털어서.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니까. 네. 저렴한 와인, 한, 10,000원대에서, 한 30,000원 사이 정도 되는 그런 와인들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거기 그 만화 속에서 나오는 와인을 바로 접하는 거는 아니고, 그와 비슷한, 그죠? 네. 같은, 와이너리에서 나온, 네, 그런 와인들을 먹어본다던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덕후화 되는. 덕후가 되면 안 되는데, 자꾸 사람이 이렇게 뭔가 하나에 매진을 하다 보면,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집착을 하게 되고 집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덕후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데 덕후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그렇게 맛있는 그런 음식을 먹고 싶어서 네, 우동도 한번 먹어봤었는데 우동, 네, 우동은 사실 그냥 우동보다는 저는 잔치국수가 더 저하고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동파냐 잔치국수파냐. 저는 잔치국수의 한 표거든요. 우동이 이렇게 쫄깃쫄깃한 그런 맛으로 먹기도 하고 네, 그 육수 맛으로 먹는 건데 저는 이상하게 그 잔치국수의 그 얄팍한 큰 면이 훨씬 우리의 감성을 더 건드리는 느낌이 있지 않나.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궁금하네요. 자, 이어지는 신청 사연은요, 우리 글루미 썬데이님의 사연입니다. 와, 오랜만에 봤어요. 그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썬데이님. 네. 오늘은 컴백 시리즈네요. 네. 잭스키스의 컴백, 21의 컴백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탄소년단의 곡입니다. 컴백홈까지 세 곡 모두 준비합니다. 함께 듣죠.

자, 함께 하신 곡 방탄소년단의 곡이었습니다. 컴백홈. 네, 잘 듣고 왔어요. 오늘 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먹는 얘기 왜 했죠, 우리? 그거 있잖아요. 네. 요즘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코너. 네. 오랜만에 코너를 해서 그런가? 네. 자꾸 깜빡깜빡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네,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코너였습니다. 네, 오늘의 버티기 시간, 아홉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뭐, 먹는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끝도 없을 테지만, 사실 그 음식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네, 먹는 음식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인데, 글쎄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꼭 밥때가 돼서 먹는 거는 밥을 먹어야 되고요. 야식은 야식대로 먹어줘야 되는 게 달라지고요. 아시죠? 야식은 사실 고열량이 대부분입니다. 네. 간단하게 먹는 건 야식이 아니죠. 네. 그래서 그런가? 사실 야식을 피해야 한다고는 다들 얘기하지만 의사선생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네. 야식을 꼭 드시죠. 왜냐면 배고프니까. 야식 중에서 가장 많이들 찾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라면일 텐데 라면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니까. 요즘은 뭐 그 라면땅처럼 이렇게 튀겨서 먹기도 하고 라면을 네, 비벼 먹기도 하고. 끓여 먹기도 하고 그냥 생으로 먹기도 하고 네, 상당히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라면 너무나 좋죠. 요즘은 외국인들도 잘 먹으니까요. 아니면 치킨? 뭐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곱창?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네, 밤에 야밤에 먹기 좋은 족발, 보쌈. 다양하네요. 우리나라 야식은 네. 이게 참 배달 문화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배달이 없었다면 우리 진짜 이 야식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런가 저는 참 그 배달의 민족임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참 외국에 나갔을 때 더 특히나 그거를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국내에 있을 때 이 편안함을 외국 나가면 누릴 수가 없다는 단점. 저는 사실은 배민보다는 쿠팡이츠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오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오늘 야식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곱창 먹어야겠어요. 오늘 소주가 없는데 어떡하지? 맥주라도 사와야 되나? 자,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 네, 이제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얘기 끝나고 나면 제 방송 끝나고 나면 다들 퇴근하시면서 야식보다는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실 텐데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함께 하실 사연은요. 네. 오랜만에 만나뵙는 우리 하윤군. 네. 반갑습니다. 되게 반겨줘서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쿠미루나의 방송 복귀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우후! 네. 자화자찬. 네. 구미루나의 애청자로서 응원의 마음을 담아 신청곡을 보내드립니다. 격하게 반겨요. 저도 격하게 받겠습니다. 신청하신 곡은 바닐라 어쿠스틱의 굿모닝 레이디 청해주셨는데요. 제가 노래 하나 더 붙여드릴게요. 원유의 곡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가워. 두 곡 함께 듣죠.

자, 함께 하신 곡 원위의 곡이었어요. 다시 만나서 반가워. 네, 여러분 모두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각 네, 오후 5시 31분 지나고 있는데요. 네, 신청곡 게시판은 좀 전에 네, 5시에 마감을 했습니다. 6시 방송하실 우리 스타비님 앞으로 소중한 신청곡과 사연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신청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 오랜만에 다녀가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요 하시면서 네, 거짓말 시리즈 남겨주셨어요. G.O.D의 거짓말, 빅뱅의 거짓말, 티아라의 거짓말. 좋네요. 네. 세곡 모두 준비해놨고요. 오늘 먹는 이야기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먹는 것 중에는 사실 그냥 이제 먹는 그런 음식들도 있지만 우리는 사실 다른 그 언어들에는 없는 그 물도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물도 먹는다, 술도 먹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보통 술과 그 물은 마신다라고 표현도 하지만 이것도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먹는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가 그 술을 먹는데도 뭔가 안주가 이렇게 갖춰져야 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죠? 동동주의 파전을 먹어줘야 되고 네. 그 뭐랄까요? 소주엔 뭐죠? 저는 곱창 같은 거였는데 다른 분들도 다를까요? 그렇고 또 맥주엔 치킨이죠. 그러네요. 그럼 와인엔 뭘까요? 와인엔 치즈? 뭐좀 느끼한 음식들을 먹을 때도 와인을 같이 먹기도 하는데 사실 그 치킨 먹을 때 스파클링 와인하고 먹어도 맛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이게 자꾸 먹는 얘기 하니까 배고파지네요. 다들 배고프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냥 제가 배가 고파서 하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준비된 우리 꿈꾸는 마음님의 신청곡 함께 듣고 오도록 하죠. GOD가 부릅니다. 거짓말.

사귈 수 있잖니. 정신 차려 바보야 정신 차려. 제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이제 네가 정말 싫어. 그러니 제발 돌아가. 제발 저리 가. 난 네가 싫어.

자, 함께 하신 곡 티아라의 곡이었어요. 거짓말 네, 까지 듣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요즘은 팝업스토어들이 상당히 많죠. 네, 아주 다양합니다. 네, 먹는 것도 시작해서 뭐 의류 상품도 있고요. 네, 아니면 뭐 가방? 뭐 잡화들 아니면 저도 제가 좋아하는 그런 그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게임에 속해 있는 그런 굿즈들을 파는 그런 팝업 스토어가 많은데 저도 제가 좋아하는 팝업만 이렇게 그냥 다녀만 봤지 그냥 뭐 다녀보기는 봤으나 네. 굳이 찾아서 가진 않았는데 요즘에 국내에서 팝업 스토어가 다양하게 지금 열어지고 있어요.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지금 못 가본 곳들이 있는데 몰랐네요. 그 모여봐라 동물의 숲 그 닌텐도 게임 하시는 분들은 그 용산 아이파크몰에 너굴 상점이라고 그 팝업 스토어는 아닌데 그 닌텐도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상시 열리는 그런 공간이래요. 너굴 상점이라는 게 이제 생겼는데 가면은 뭐 여러 가지 굿즈들을 살 수 있다고는 하네요. 저도 이거는 몰랐네요. 그 잠깐 그냥 팝업을 했던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매장 내에 이렇게 너굴 상점 테마로 연출을 해놨네요. 다녀와야겠네요. 갈 때는 역시 네 두둑하게 현찰을 들고 가거나 네 카드를 한 장 들고서 가봐야겠네요. 아이 참 이게 마음처럼 쉽게 난 사지 말아야지 돈 많이 쓰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는데 꼭 가면 돈을 쓰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하나봐요. 팝업스토어 돈이 되는 스토어. 네. 혹시 그 캐릭터들 중에 너굴 상점에 가면 혹시 희죽이 캐릭터가 팔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이게 인기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굿즈로 만들어지는데 인기가 없는 것들은 굿즈로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피규어는 구했는데 인형은 구하기가 어렵네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네. 그 이렇게 외치면 네, 희죽이 인형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하실 곡은 제가 두 곡 준비해뒀어요. 네, 솔라의 곡이에요. 이 노래 들으면 그냥 가을인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리고 존박이 부릅니다. 이상한 사람. 함께 듣죠.

자,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네, 1%의 곡 제가 지금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죠. 네, 1%의 살다가 힘들 때면. 네, 이거 띄워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앙코미의 다음 정규 방송은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이어지는 방송은 스타비님과의 시간이에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 Have a good day!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보이며

네덜란드어에는 휘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뜻하는데요. 누군가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기쁨을 마치 내일처럼 기뻐해주는 따뜻한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보면서도 나도 모르게 나의 삶과 비교하곤 하죠. 하지만 누군가의 행복이 나의 불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내 마음에도 행복이 하나 더 쌓이는 것이 아닐까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말로 알려진 문장 중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동시에 나의 행복을 위해서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행복을 바라보며 순수한 기쁨을 느껴보셨나요? 오늘은 누군가의 좋은 소식에 아낌없는 축하를 건네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니까요.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리기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앙쿠미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만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오늘 하루 참 힘드네요. 아들 병원, 저 병원 이렇게 간다고 나갔다 왔는데 온몸이 힘듭니다. 낮엔 아직도 덥고요. 아기띠 하나, 아기띠로 하니까 허리가 아작나고 그놈의 소독이 뭔지, 겨드랑이 쨌다고 소독 매일 오라고 하시고 내일도 나가야 되고 울고 싶네요. 살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정인이 엄마님,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숨이 턱 하고 막혀옵니다. 괜찮으세요? 하는 걸 보니까 대충 소독약 바르고 붙여주시던데 좋아지는 건지 결과를 봐야 돼서 오라고 하시는 건지 진짜 피곤합니다. 심지어 버스에서 서서 왔어요. 너무 힘들어요. 노래 듣고 힘내봐야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지드래곤의 네가 뭔데, 에일리 손대지마, 가인의 피어나 신청곡을 하셨는데요. 네, 함께 해봤습니다. 혼자서 나가는 건 좀 괜찮은데 이 아기띠를 하고서 같이 움직이게 되면 땀도 많이 나고 또 무게가 정말 상당하거든요.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고생하셨어요. 어떻게 좀, 안 나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조금만 더 힘내보시길 바랍니다. 앙쿠미님 안녕하세요. 요즘 이승철 노래가 자꾸 귀에 맴돕니다. 왜 그러지?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더 좋아진 그런 느낌일까요? 앨범이 알아서 숙성이 된 건 아닐 텐데 듣는 사람이 숙성이 돼서 그런 걸까요? 오늘도 방송 힘내세요. 아자아자 파이팅 하셨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더 끌리는, 더 좋아지는 그런 음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음악도 김장김치처럼 숙성이 되는 걸까요? 로이킴의 서울 이곳은 함께 했고요. 이승철의 이전이 다음 곡으로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 윤도현의 사랑 2 함께 했습니다. 헌병 출신님 신청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소찬휘의 Tears도 다음 곡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신가요? 저는 이번 주는 생각보다 좀 빨리 흘러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벌써 내일이 목요일, 네, 금요일 같은 목요일이잖아요. 네, 빨간 글씨만 보면 괜스레 설렙니다. 그리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네, 일주일이 좀 축약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아무래도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화수목 이렇게 압축된 3일, 네, 우리 잘 버텨보자고요. 그래서 달콤한 휴일을 끝낸 뒤에는 아마도 좀 척박한 그런 날들이 이어지겠지만 그래도 이 눈앞에 있는 달콤함 즐겁게 신나게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으시는 불멸의 개척자, 노력의 아이콘, 구 동화구연가, 구 요리연구가, 스피치 강사, 라디오 DJ, 라이프 커머스, 옥수수 아가씨, 옆구리 스타비님, 안녕하세요. 수요일 늦은 밥시에 방송 중이시네요.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찬물 샤워도 꺼려지고 콧물이 줄줄 훌쩍훌쩍거리는 걸 보면 가을은 가을인가 봐요. 그래도 낮엔 좀 더웠는데 할 일이 좀 남았지만 급한 게 아니면 일거리는 집으로 데려오고 싶지 않아서 내일로 미루고 저녁 한 술 그리고 간식 탐방하고 뒹그르르 중인데요. 왜 이렇게 콕콕 대는 데가 많은 건지 방송 감사히 듣겠습니다. 뿌뿌 하셨어요. 아,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저도 나 이것만 조금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몸이 우두둑. 뭐지? 고장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중단을 합니다. 제가 요즘 정신 팔려 있는 데가 있어요. 나름대로의 그 집에서의 또 작업실을 꾸미고 있는데요. 제가 이 면접 코칭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 주면 이제 끝나거든요. 다음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일이 계속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면접을 보러 다니고 일자리를 구하고는 있는데 느낌이 이게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객관적으로 이제 저의 그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딱 돌려보는데 좀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한두 달 정도 나에게 투자를 해볼까 해가지고 약간 좀 꾸미고 있거든요. 나중에 공개해 드릴게요. 수미님의 신청곡입니다. 다비치 가을의 밤, 노을의 그리워 그리워, 그리고 디에이드의 달라졌을까 우리 이어갑니다.

지금 한참 수시 면접 시즌입니다. 저는 그래서 면접 코칭을 하러 다니는 중인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도 동시에 면접 준비를 하고 있어서 면접 때 떨리는 아이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맞아. 긴장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 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면 오히려 면접이 잘 안 되기도 해. 이런 상황들을 좀 이해를 하면서도 아, 피하고 싶다. 안 볼 수 있으면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한편엔 자리하는 거 있죠. 내가 정말 원하는 학교에 간다는 건 운빨도 좀 따라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나는 잘하는 학생이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열정이 가득한데 면접관들이 잘 몰라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면접은 정말 잘 봤어요. 근데 실제로는 뭐 점수들을 합산한 결과 면접은 점수가 좋지만 그 다른 실기나 이런 데서 뭔가 좀 차이가 나는 바람에 안타깝게 네,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말 이 운이라는 게 작용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실력도 운이다라는 그런 나쁜 이야기도 있잖아요. 아닌가? 운도 실력이다. 반대로 얘기했네요. 운도 실력이다. 전 그런 거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한 만큼 그런 결과를 얻는 걸 참 좋아하는데 아, 좀 속상해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위로해주고 싶어요.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잘될 거야 라고요.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간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저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 마니,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블루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소연의 퇴사할게요. 코르티스의 Red Red, 아일릿의 It's Me 함께 해봤습니다. 요즘 친구들의 음악들도 가끔 들어줘야 돼요. 소연의 퇴사할게요. 네, 특히 이 음악을 들으면 아, 아니야 절대 퇴사하지 마. 조금만 참으면 돼. 좀 다독여주고 싶습니다. 퇴사하고 싶네요. 입사를 해야 퇴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아, 제발 입사 좀 시켜주세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아, 방송을 받기 전에 앙쿠미님께서 사람들이 갑자기 6시 정도 되니까 저르르르 빠지는 게 보였다고 다들 퇴근하나 봐 부럽다 라고 했었는데요. 네, 저는 출근 말고 퇴근만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봤어요. 정말 퇴근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퇴근하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 아이들이 그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학습지 같은 걸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과감하게 두명다 끊었습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요. 또그 금액 포인트 안에서 책을 구입을 하는 거였는데, 책은 도저히 놓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책 구입을 거의 안 하고 포인트만 쌓아뒀었거든요. 이 포인트를 어떻게든 써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 쓸 무언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포인트를 포기를 했어요. 두 아이의 그 해지 환급금을 이제 다음 달에 입금이 되는데요. 생각보다 금액이 꽤 쏠쏠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당겨 쓰고 있어요.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있는데요. 아,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호황스러운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그 둘째 아이가 얼마 전에 영화를 보러 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전 이게 뭔지도 모르고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 먼저 기의 그, 네. 일본어로 뭐라고 하지? 아,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저는 아무튼 그런 영화인 줄 모르고, 그래, 봐야 된다고 하니까 같이 보자 하고 딱 들어갔다가 손발이 막 오그라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봤던 영화가 있는데, 그 캐릭터들을, 네.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그 캐릭터를 꼭 인형을 사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가지고 얼마 전에 용산에 가서 제가 대기 번호를 딱 끊었는데요. 세상에 대기가 4시간 반을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저는 수업이 있었거든요. 결국엔 포기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살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끝까지 포기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금요일에 엄마 우리 새벽에 가서 줄 서자라고 하는데 제가 새벽에 가서 줄을 서서 그 캐릭터 인형을 사야 될까요? 아니면 아이를 조금 더 설득시켜 봐야 될까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언가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거, 어떤 거 하나에 열광한다는 거, 이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 캐릭터를 보면 기분이 좋은 걸까요? 그 캐릭터를 보면 마음이 스르르 녹는 걸까요? 그런 매력이 있는 거라면 하나쯤은 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타비의 가요올릭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블루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올릭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죠? 오늘은 너를 미워할 시간에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 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을 오프닝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첫 번째, 나에 대한 변명. 두 번째, 나의 치명적인 비밀. 오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평생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다. 비밀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다. 세 번째, 거친 욕설과 표현.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의 한마디가 낯선 사람의 10마디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네 번째, 나에게 찾아온 행운. 지나친 자랑은 가까운 사이에도 비교하는 마음을 만든다. 기쁨도 때로는 조용히 간직할 줄 알아야 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상대의 약점에 대한 농담.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의 약점을 많이 알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입에 올려도 되는 건 아니다. 상대가 나를 믿고 보여준 모습은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관계의 예의다. 첫 번째는 내용을 설명을 안 해드렸네요. 나에 대한 변명. 오해는 때로 시간이 밝혀주고 행동이 증명해준다. 오해가 생겼다면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품위 있는 해명이다. 관계를 오래 지키는 사람은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해도 되는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도 참 좋아하는 말인데 해도 되는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필터링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아서 말이죠. 하지만 뭐든 노력하다 보면,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 되는 날이 있겠죠. 오늘도 반가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11시까지 2시간 함께 할게요.

Walk, walk in the city of dust. I love the city. 2주 만 2주 만인 거 맞죠? 아, 목이 다 메이네요. 명절 인사를 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뭐 명절도 잘 보내셨죠? 명절이 지나면서 또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아침 저녁으로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 오늘도 역시나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으로 여러분들이 주신 사연과 신청곡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시간은 여러분들 신청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참 이상하죠? 그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제가 내일 그 병원 검진 예약이 있어서 금식을 해야 돼요. 이제 9시부터. 원래 방송할 때 물을 따뜻한 물로 한 잔씩 가져다 놓고 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물도 막 마시고 싶고 사탕도 먹고 싶고 갈증이 더 나는 것 같고 평소에는 안 그런데 안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생각하니까 더 그런가 봅니다. 희한하죠? 지지난주에 방송했을 때 좋았던 노래, 네, 라니에, 이름이 라니에이네요. 네, 노래하고, 그리고 먼데이 키즈와 펀치가 함께 부르는

곡 두 곡 듣고 우리 스위트님께서 오늘은 제일 먼저 다녀가 주셨어요. 그래서 신청곡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독서와 영화를 좋아하는 그녀, 지원아리를 여전히 하는 그녀, 다정다정한 다정함의 그 자체, 한결같이 다정한 블루누나,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강령이 잘 지내고 계신지요? 지난번에 못한 이야기는 케이블 설치였는데, 두동강 나버린 전신주 때문에 결국 취소했다는 감동도 재미도 없는 이야기였답니다. 올해 살을 조금이라도 빼는 게 목표였는데요. 봄에는 봄내음 맡으며 먹느라, 여름에는 시원하게 먹느라, 가을엔 가을 타서 먹느라, 곧 겨울엔 추워서 따뜻하게 먹을 거라. 올해도 저는 세상에서 100g도 사라지지 않을 예정이랍니다. 주말이 아직 멀었지만, 주말이 와도 별일 없이 출근하겠지만, 내일도 이놈이고 저놈이고 저를 괴롭히겠지만, 내일 일은 내일로 미루고 지금은 열심히 떼구르르 굴러보겠습니다. 세번더안 와서 다정한 블루 누나한테 잡히고 싶지만 집 나가면 고생이니 꾹 참아봅니다. 늦은 시간 방송 고생하세요. 그래요. 그 세상에서 100g도 사라지지 않게 그렇게 잘 관리해 보자고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세티님께서 오늘 써주신 것 중에 독서와 영화. 요즘에 독서 안한지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원아린 맞고요. 다정하다는 거는 뭐 그거는 다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스위트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죠. 맞죠? 사실 이번 주에 그 빨간 날이 많잖아요. 지난주 벌써 금, 토, 일? 이렇게 연휴였죠? 아니, 토, 일, 월. 이렇게 연휴였죠? 또 이번 주는 금, 토, 일 연휴잖아요. 그래서 화수, 목, 이렇게 3일만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스위트님은 아마 주말에도 네, 출근을 하시네요. 제가 대신 해드리고 싶지만 너무 먼 관계로 가까이 있으면 제가 일일 알바 이런 거 정말 잘하거든요. 그런 거할수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오늘 신청해 주신 곡은 바비 그리고 세븐틴 위너 이렇게 청해 오셨네요. 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위너 노래가 참 좋은데 말이죠. 요즘에는 새로운 곡도 안 나오네요. 위너도 그렇고 아이콘도 그렇고 그 멤버 한 명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약간 아이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누구 하나 멤버가 그렇게 사고치고 하면 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세븐틴은 그에 비해서 아주 뭐 잘하고 있죠. 워낙에 인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군대를 가도 군백기라고 하던데요. 요즘에는 공백기가 아니라 군백기라고 하던데 그래도 뭐 공백이 없더라고요. 워낙 인원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또 아이돌들의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딱 여기까지 정도는 알거든요. 세븐틴, 뭐 아이콘, 위너, 방탄소년단. 여기 정도까지는 저도 알아요. 그 밑으로는 뭐그 아이가 그 아이 같고 워낙에 또 많은 인원들이 나오는 그룹도 있고 해서 헷갈리더라고요. 꾸미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루님. 9월에서 11월은 배달 비수기 시즌이에요. 사람들이 벚꽃 보러 가려는지 많이 한가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벚꽃 맞나요? 벚꽃? 벚꽃 말고 단풍인 거죠? 단풍이 지금, 단풍. 제가 지금 동네 보니까 살짝 나무들이 물이 들긴 했더라고요. 단풍 물이. 지금 시작인가 봐요. 그래서 물이 싹 들기 시작해서 아마도 11월? 뭐, 이쯤 되면 정말 예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버텨야 합니다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그래요, 꾸미남님 잘 버텨주시고요. 9월, 10월, 11월 비수기 시즌인지 몰랐어요 저는. 저는 그 배달의 민족이나 그또 뭐가 있죠? 배달의 민족 주로 뭐 음식 시켜 먹을 때는 거기 시키고 아니면 그 외에는 마켓컬리 거기 새벽 배송하는 거 많이 뭐쌀 사고 이럴 때 그래서 따로 비수기가 있는지 성수기가 있는지 이런 거잘 몰랐거든요. 오늘 꽃미남님 덕분에 알게 됐네요. 청해주신 곡 전해드릴게요. 재경의 사랑의 노래. 그리고 헌책방의 노래는 제목이 참시 같아요. 서러웠던 여름이 기대 섞인 가을에게. 너무 시 제목 같지 않나요? 그래서 노래도 못 들어본 노래인데 기대가 됩니다. 저도 잘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인이 엄마님께서 또 다녀가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블루님. 오랜만에 뵙네요. 이제 완전히 아침 저녁은 추워졌어요. 낮에는 햇빛이 쨍해서 덥고요. 한순간에 날씨가 변하네요. 감기 걸리지 않게 옷잘 입고 다니세요. 그럼 잘 듣겠습니다. 하셨네요. 그쵸. 이럴 때가 옷 입기가 정말 애매한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제가 요즘에 그 바리스타 2급 돈만 주면 다 자격증 받는 그 바리스타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아침에 나가면서 이거 옷이 이게 좀 이것만 입어도 될까? 그래서 긴팔을 입긴 했는데 그 얇은 옷이라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는데 그늘에선 정말 춥고 햇빛이 있는 데는 또 덥고 너무 애매한 거예요. 옷을 입기가 그랬답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앞으로 또 일요일에는 결혼식도 있고 막 그런데 결혼식에 입고 갈 옷도 애매하죠. 뭘 입어야 될지 추울 것 같기도 하고 더울 것 같기도 하고. 아까 기사를 봤는데요. 그 11월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비가 오고 나면 뭐 가을은 없는 거죠, 이제. 바로 겨울이 올것 같아요. 우리 정인이 엄마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 그 독감 주사 맞고 있더라고요. 아기들도 그렇고, 뭐 지금 초등학생들 또 어르신들 독감 주사 맞는 기간이라고 해서 저도 이제 올해는 좀 일찍 한번 맞아볼까. 예전에는 말이죠. 옛날 얘기하면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하던데 뭐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저 옛날 사람인 거. 그래서 옛날 옛적에는 감기 걸려도 병원도 안 가고 뭐 금방 한 3, 4일 앓고 나면은 낫고 웬만해선 병원을 안 갔어요, 제가.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냥 가요. 병원에 가야 나요. 병원에 안 가면 안 낫더라고요. 너무 슬프죠? 정인이 엄마님께서 신청해주신 곡은 부천산다의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박재정의 무슨 일 있었니, 그리고 성시경 나의 하루처럼 준비했습니다. 전해드릴게요.

네, 성시경의 나의 하루처럼 들으셨고요. 10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2시간 신청곡은 마감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11시에 방송해 주시는 나니님 앞으로 좋은 노래, 좋은 이야기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시경 노래를 듣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났는데요. 성시경은 모든 사람들은 아니고 하나의 장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김나박이 이렇게 김범수 4대 가왕 있잖아요. 김나박이 그 외에 성시경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성시경은 그냥 장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수가 아니어서 그런가 했는데 그 얼마 전에 그 성시경의 희재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를

부른 커버한 여러 가수들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성시경이 딱 나와서 부르는데 아 정말 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성시경은 진짜 다르구나. 노래를 딱 한마디 시작하는데 벌써 너무 앞에 가수들도 진짜 쟁쟁한 가수들이 불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는 성시경을 따라올 가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또 노래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선곡한 노래 세 곡만 듣고 우리 사랑의 꽃씨님께서 신청곡만 다녀가 주셔서 신청곡 준비하겠습니다. 헤이즈의 입술 그리고 존박의 운명처럼 울랄라 세션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세 곡 듣고 올게요.

블루님, 안녕하시죠? 어느덧 선선한 바람과 함께 10월이 찾아왔네요.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해져서 깊어가는 가을을 실감하네요. 그래도 일할 때 땀을 흘리지 않아 저에게는 가을이 참 반가운 계절인 것 같아요. 10월이 되니 곳곳에서 가을 행사와 공연도 많이 열리고 있네요. 블루님도 좋은 공연과 행사 많이 찾아다니시면서 가을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체 공휴일에 강남 페스티벌에 다녀왔어요. 키보드 키링도 하나 받았는데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서 자꾸 딸깍딸깍 누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공공장소에서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소리가 꽤 거슬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아침 저녁 기온차가 큰 환절기인 만큼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깊어가는 가을처럼 마음에도 따뜻하고 좋은 일들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가길 바라며 끝으로 시 한 편으로 사연을 마무리합니다. 단풍 이상국. 나무는 할 말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잎잎이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다. 봄에 겨우 만났는데 가을에 헤어져야 하다니 슬픔으로 몸이 뜨거운 것이다. 그래서 물감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계곡에 몸을 던지는 것이다. 저는 정말 그 시인들이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짧잖아요. 시가 거의 이런 짧은 시 속에 이런 모든 것을 담아낼 수가 있을까. 글 잘 쓰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대단해 보이긴 하지만 특히나 시인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멋있는 시 감사하고요. 저도 그거 있어요. 키링, 그 키보드 키링. 저는 제가 샀어요. 제가 그 어디서 봤는데 그 심신 안정에 좋다고 해서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진짜 막 이렇게 막 두드리고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근데 고장이 났어요. 뭐가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그 사랑의 꽃씨님 사연을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하나 더 사야 되나? 이 마음의 평안이 필요한데 말이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딸깍딸깍 누르는데 진짜 평안해져요. 불안할 때 걔 누르고 있으면 떨리지도 않고 아주 좋더라고요. 하나 더 구입을 해야겠네요. 청해주신 음악 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사랑의 꽃씨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 공연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뭐 양천구민축제 이런 거를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올해가 3년째인데 아까 들어보니까 올해에는 그 초대 가수로 백지영이 나온다고 해서 한번 가봐야 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 내거리 그쪽에 차 딱 막아놓고 되게 크게 하더라고요. 초대 가수들도 있고 뭐 먹거리 그런 것도 있고 구경거리들도 참 많던데 저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가을이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짧잖아요. 이 짧은 가을에 뭔가 하나 추억들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해주신 음악 전해드릴게요.

휴대만 해놓고 말도 없이 떠나게 돼서 미안해요. 저란 놈이 좀 그래요. 잘 지내시죠?

맨 마지막에 그 목소리가 배우 김태우 씨 목소리 같죠? 목소리가 그러네요. 뮤직비디오를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은데, 김태우 배우 목소리인 것 같아요. 제 시간에 도착한 사연과 신청곡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아서 제가 선곡한 노래들 전해드릴 건데요. 요즘에 MBTI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저희 때는 혈액형으로 많이 더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혈액형이 더 정확하다, MBTI는 아니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MBTI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F예요. 공감을 좀잘 한다고 하죠, F가. 또 그것도 살짝 대문자 F여서, 공감을 좀잘 하는 편인데, 요즘에 좀더 그게 F가 더 커지나 봐요, 대문자가.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친구, 저희 아들은 아닙니다. 친구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자친구랑 대학교 때부터 사귀어서 뭐한 7, 8년 사귀었어요, 여자친구랑. 그래서 결혼까지 할줄 알았는데 헤어졌대는 거예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내 아들도 아닌데. 저는 그막 아기 때부터 보고 또그 스토리를 다 알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막 마음이,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헤어진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인연은 따로 있는 건가?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남의 아들 일에 왜 헤어졌을까? 그런 쓸데없는 오지랖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빌드업을 좀 했죠. 이 노래를 듣기 위해서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날 듣고 또 허각의 노래까지 듣고 엔딩 인사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10월 7일 여러분들과 함께한 2시간 동안의 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음악 신청단으로 응원해주신 사랑의 꽃이님, 정인이 엄마님, 꽃미남님, 스위트님 고마웠고요. 또 밖에서 함께 방송 들어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마웠습니다. You ever meant to my life. 저는 다음 주는 또 한 주 여러분 못 찾아뵙고요. 그 다다음 주에 여러분 꼭 다시 만나러 올게요. 여러분들도 꼭 만나러 와주시고요. 이어지는 방송 우리 나니님과 더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더시아의 사랑의 노래, 바이브의 옛사랑 두 곡 전해드리면서 이만 물러갑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나로서 24 나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전 시간 고생해주신 우리 블루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날씨 기온이 좀 비가 오게 되면은 예, 뚝뚝 떨어져요. 예, 다음 주에도 비 소식 있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건강하게 더 추워지기 전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예, 하자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오셨나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뭐가 이렇게 바쁜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모처럼 세탁소에 처음 가는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겼는데 제 옷이 아니다 보니까 와이셔츠를 맡겼는데 맡긴 게 없대요. 그래서 이거 큰일이다 라고 하면서 찾다가 일단은 갖고 왔거든요. 이게 맞을지 어떨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난감하더라고요. 이거 안 맞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일단 아이가 와봐야 알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왜 이렇게 정신이 없이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저는 정신줄을 꽉 잡고 여러분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나눌게요. 여러분들도 도와주실 거죠? 제 정신줄 안 날아가게 꼭 잡아주세요. 우리 블루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편한 밤 되시고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을 출발해서 1시까지 달리고 달려보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나니의 가요비타민 셔터 올라갑니다.

예, 어제 일찌감치 도망가신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예, 안녕하세요, 다니 누나. 우리들의 발라드 2 신청합니다. 빠잉 하셨어요. 오늘도 도망가나? 예, 요즘 왜 갑자기 이렇게 바빠지셨어요? 우발 때문에 박은빈이 물러났나요? 예, 박은빈이 쏙 들어갔어요. 우발 나오고 나서. 라유장의 기도, 민지유의 이별 여행, 허재민의 안 되나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저는요, 이 우발을 제 방으로 봤거든요. 근데 너무 짧은 거예요. 2시간 25분인가? 그 정도라고 했는데, 2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거예요. 그 시간이. 좀 아쉬울 만큼. 아니야, 2부가 있나?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 있나? 할 만큼. 너무 빨리 시간이 지나갔어요. 노래 듣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점수 높은 사람들을 먼저 편집을 한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러다가 150표까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막 제가 다 긴장되고 땀나더라고요. 몇명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 시즌 1때 이해지의 146표가 예, 엎어졌어요. 몇명 나오지 않았는데 147표로. 아, 다음 주가 더 기대되는 우리들의 발라드에 나왔던 노래들, 예, 들어볼까요? 라윤정의 기도라는 곡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바쁜 척하기 있기 없기. 예, 바쁜 척하면은 바보즈에 낑겨요. 요즘 바보즈 굉장히 치열해요. 거기 들어가기 힘들어요. 예. 우리 샤방샤방 꽃미남님 자꾸 도망 다니면 바보즈의 멤버로 예, 넣을 수도 있어요.

재밌네요. 나니에 벌써 가요? 예, 벌써 가요. 빨리 가라는 건지 아니면은 벌써 끝날 때된 거야? 뭐 이런 느낌? 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둘콩님 반갑습니다. 모두 굿나잇 좋은 저녁입니다요. 감기가 오는지 피로콩이 된 건지 부하일이 얼굴에 로션을 세겹 발라주는데 깜빡 잠들었다. 출석콩이 되어 돌아왔습니다요. 모두 좋은 저녁 되십시오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부하일이 되게 착한가 봐요. 로션도 발라주고. 근데 너무 많이 바른 거 아니에요? 세 겹씩이나? 예. 뽀송뽀송한 돌콩님. 피로콩 돌콩님. 출석콩 돌콩님. 뽀송뽀송한 뽀송콩. 뽀송콩? 예. 모두 좋은 저녁 되십시오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선물 감사드리고요. 4시간 반 수면하면은 많이 피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피곤하시면, 예, 깜빡깜빡 조는 거, 예, 봐드릴게요. 케인 씨의 지친 하루 끝에 너와 나, 혁오의 윙윙, 지구인, 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 이런 가수가 있어요. 지구인 뮤직. 괜찮아지는 중입니다.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이렇게 세곡 함께 할게요. 어디 지구인 뮤직, 외계인 뮤직도 있나?

철림과 바보지의 멤버 우리 철림. 센터는 절대 못 주겠다고 하시는 센터는 춤도 잘 춰야 돼요. 춤도 잘 춰야 되고 게임 많이 하면 안 돼요. 센터가 얼마나 바쁜데. 리센네 프리티걸 볼빨간 사춘기의 여름아 부탁해 코르디스의 레드 함께 하겠습니다. 철림 선물 감사드리고요.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선물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예, 체리님 어디 계세요? 지금 퇴근 중이신가요? 듣고 계실까요? 우리 체리님이 지금 튕기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퇴근 중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청곡은 조금 뒤에 준비를 할까 합니다. 에코의 행복한 날을 장나라의 나도 여자랍니다. 이 노래 준비하기 전에 우리 행복하자님, 예, 우리 행복하자님 엄청 바빠요. 2탄 바보 특집 바보야로 고고 아는 곡으로 바보 곡 다시 청해요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언제 바보 시리즈로 노래를 불러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행복하자님이 불러주시면 다들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스탠딩 에그의 바보야, 포스트맨의 바보야, 채연의 바보야, 예, 바보즈를 위한 바보야 노래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그 누구지? 우리 체리님 오시면 오시는 대로 노래 바로 들을 수 있게끔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예, 오셨어요. 우리 체리님 신청곡 바로 준비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작은 기정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니님. 가을이 성큼 다가옴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쵸? 어느 순간부터 가을이 들었고요. 날씨가 추워지고 바람이 차갑고 그러더니 성큼성큼 겨울을 향해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일교차도, 어머, 모기다. 놓쳤어. 일교차도 크고 독감도 유행한다고 하니 모두들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도 편안한 방송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신청곡 담아 주셨어요. 준비해 드릴게요. 이 바보야, 내가 반응하잖아. 작은 기정님, 환절기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을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좀 신나는 노래들, 그리고 가을, 겨울에는 이렇게 발라드가 참잘 어울리죠. 헤이즈입니다. 가을부터 겨울까지 전우성이 부르는 이대로만 있자 함께하겠습니다.

가려던 일이 뭐든 얼마나 중요하든 우리 같이 있을까 날이 참 좋잖아.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가을 하면 이 노래가 제일 많이 떠오르죠. 신계행의 가을사랑이라는 곡 준비했어요. 고민을 했어요. 윤도윤의 노래를 올릴까 신계행의 노래를 올릴까 하다가 오늘은 신계행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이 곡으로 준비했어요. 가을사랑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우로 시작해 난이었습니다. 쇼텀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범했을까. 계절이 돌고 돌아 네 향수 냄새가 날 때

우연히 만나서 관심을 가지면 인연이 시작되고 소론으로 가면 마침내 필연이 된다고 합니다. 인연이 필연이 되는 이곳 하늘호수 방송국이고요. 2026년 10월 8일 8시를 출발해서 10시까지 우수의 멋진가요? 함께합니다.

2시간 처음으로 저희 방 보국장님이십니다. 흑장님께서 다녀가셨네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고 카레를 해야 돼서 감자 깎으며 잘 들어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네요. 오늘 아침에 흑장님께서 방송 시작 잘할 수 있도록 마감선도 그어주셔서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아침 준비 잘 하시고요. 날씨가 많이 선선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멋진 하루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정해주신 곡 10cm의 사랑은 하나수 다방에서 스위스로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자탄봉의 외불러 세 곡 함께합니다.

0: 끝까지 하면은 된다는 말이
1: 예, 정인엄마님의 신청곡입니다. 우소빠 안녕하세요. 요즘 잠 못 자는 정인엄마입니다. 아들이 새벽에 왜 이리 또 자주 깨서 날 괴롭히는 건지 너무 힘드네요. 오늘도 저희 병원 가는 날 귀차니즘입니다. 가기 싫지만 가야만 하는 얼른 갔다 와야겠습니다. 또 버스 타고 올 때 서서 오질 않길 바라봅니다. 연휴랑 주말 잘 쉬고 다음에 만나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네요. 엄마는 위대하다. 정인 엄마님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아침에는 아마 지겹도록 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잘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멋지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정해주신 곡 세 곡 모두 전합니다.

되지 하면은 된다는 말이 때때론 끝까지 들리는 때도 때때론 넌 역시 감동야 꿈을

예, 와우님 신청곡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수님. 볼목입니다. 힘이 나는 신청. 10월의 마지막 연휴를 만끽하세요. 가을을 즐기기에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네요. 아마 12월 연말까지는 연휴가 없는 걸로 압니다. 직장인분들은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마지막 연휴니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와우님, 항상 아침을 이렇게 함께 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가을가을한 하루 하시길 바랄게요. 정해주신 곡, 신나는 곡 세 곡 함께합니다.

필사마님의 신청곡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님. 오늘만 버티면 3일 동안 쉽니다. 한 주 모두 고생하셨고 기쁨과 재충전에 연휴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다녀가셨습니다. 내일부터 휴일 시작이다 보니까 한 주 인사를 오늘 하시네요. 필사마님도 오늘 하루만 더 잘 버티시고 재충전하셔서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주신 곡 3곡 함께 들어봅니다.